现在是上午9:30，低头是世界，抬头才是生活。放开那双水灵灵的大眼睛，生活。

对我深深的爱过，后来是朋友讲给我，那天聊起我们，他这样笑着说。

准备好了吗？这一刻，让我们追随新的方向。九一。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스마흐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 디지털 전자상 거래의 동력과 해민 정책을 더해 소비 공간의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주동하면서 한 곳의 인기에서 전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특색 있는 소비 촉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동부그리그는 도시의 새로운 인기 명함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시는 입장권 련회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우리시의 소비 공간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도시 추억을 간직한 수상시장은 전면적인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경제를 대표하는 시장 명소로서 문을 열자마자 800여 개 매대가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시장 1층과 2층에는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의 매대를 설치하고 김치, 순대, 찰떡, 산나물 등 시민들에게 익숙한 전통 품목을 그대로 보존해 옛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층에는 문화예술 분위기가 훨씬 풍기는 북카페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관광

0: 관객들의 사진 촬영 수요를 함께 만족시키고 있으며, 과거 비좁고 혼잡했던 소비 환경에서 벗어나 단일 매대 경영에서 다양한 업태가 모이는 복합 소비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개장 당일에만 약 5만 5천 명의 고객이 찾아 뜨거운 인기를 보였으며, 소상시장의 향후 번영과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소상시장 업조 부성명은 시장 수준이 여러 면에서 크게 향상됐지만 정겨운 시장의 활기는 전혀 줄지 않았는 바 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천 관광객 장교는 아침 시장이 이렇게 활기찰 줄 몰랐다고 하면서 방금 이곳 김치를 맛보았는데 아삭하고 달콤하면서 끝맛의 은은한 단맛도 느껴져 정말 감칠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길의 소비 활력은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지며 야간 경제는 도시의 활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상무부 2026년 종합이식회 계열 요식 소비 촉진 중점 활동인 2026 중국 연길 고치 음식 카니발이 7월 중순 1978 문창원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전국 유명 꼬치 브랜드와 연길 현지의 우수 요식업체 100곳이 한자리에 모여 각지의 특색 꼬치와 연길 민속 음식을 한 곳에서 선보였습니다. 이어 제16회 연길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열려 20여 개 현지 유명 요식 브랜드와 전문 무대 공연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음식을 맛보고 공연을 즐기며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흥겨움과 활기를 마음껏 체험했습니다. 시민 리연계는 이번 활동의 좋은 점은 현지 시민들도 이번 기회를 빌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불고기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할빈 관광객 한태가는 연길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고 또 이곳 사람들도 친절해서 머무는 동안 아주 편했다고 했습니다. 경기 경제에서 새롭게 단장한 시장까지 꼬치 음식 카니발에서 맥주 축제까지 연길은 전역적인 배치를 통해 단기적인 인기를 지속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시 사기 소비품 소매 총액은 119억 9,700만 원으로 3.6% 성장했고 규모 이상 단위 소비품 소매액은 46억 5,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1% 성장했습니다. 규모 이상 숙박업과 자동차류, 통신기자재류 소매액은 계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시 규모 이상 공공 인터넷을 통해 실현한 소매액은 7,215만 2천 원으로 동기 대비 5.3%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특색 우세를 계속 깊이 발굴하고 더 많은 새로운 소비 공간을 조성해 도시의 활기와 발전 동력이 지속적으로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1: 미디어 심층 융합 발전의 새로운 형태에 발맞추고 일선 천재일꾼들이 뉴미디어 전환 과정에서 겪는 인식상의 혼란과 실무상의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8월 6일 시 직속 기관 당사위원회와 시 융합매체 중심은 공동으로 미디어 융합 업무 능력 향상 전문 강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조에는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력 있는 언론인 두 명이 초청돼 현장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조는 뉴미디어 시대, 낡은 방식을 거부하자를 주제로 이론 해석과 실무 시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들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용자 중심 사고 체계 재구축, 지방 매체의 저비용 혁신 경로, Z세대를 겨냥한 정밀 전파 전략 등 여러 방면을 둘러싸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이 일상사회에서 겪는 촬영 구도 등 실제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며 전시 선전 업무 일선 일꾼들이 부족한 능력을 빠르게 보완하도록 도움으로써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과 뉴미디어 전파 사이에 논리적 장벽을 허물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정확한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하도록 해 전시 선전 사상 문화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우리나라 북방 지역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고탑 번지점프 대상 가운데 하나인 해란 명주 해란의 눈 번지점프 대상이 8월 7일 가동됐습니다. 이번 익스트림 체험 대상의 개방으로 해란 명주는 전방 더하기 도전 복합 문화 관광 모식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연변의 고공 극한 운동업태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란 명주는 원래 연길 기상탑으로 개조를 거쳐 고공 전망, 문화 전시, 기상 연구 학습, 특색 료식, 문화 창의 체험을 일체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탑 꼭대기에 위치한 해란의 눈 번지

0: 점프대에서는 360도로 연길과 룽정 두 도시의 전경을 비롯해 모아산과 헤란강의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헤란 명주는 모아산 국가산림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종합 문화관광 건축물은 수직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1층은 도시 디지털 전시관으로 체인 패스트푸드점, 인기 촬영구역과 안내 기능을 결합했으며, 2층은 연변 음식을 중심으로 조선족 민속 특색 요식을 제공해 등산구역 관광객들의 식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8층은 기상문화박물관이고, 30층은 헤란강반 벚꽃향기 전망층으로 고공유리잔도에 도전할 수 있으며, 31층에는 구르무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2층 헤란의 눈은 도시 최고 지점에 위치한 야외 전망대로 고공 번지 점프 외에도 고공 근해 등 체험 대상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 올해 각종 재산 침해 위법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행동에서 시공안국 차량은 계속 도착하지 않고 상대방과도 연락이 닿지 않자 문 선생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올해 5월 12일 건공파출소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건공파출소는 즉시 사건 단서를 정리하고 사건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경찰력을 신속히 투입해 전담 수사소를 구성하고 사건 해명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경찰과 보조경찰은 지역을 넘나들며 중고차업계의 거래 단서를 정리 확인하고 두 지역을 오가며 탐문과 추적을 벌인 끝에 범죄 혐의자 리모가 하북성 당산시 풍년구의 한 마을에 숨어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밤새 잠복하고 포위망을 구축한 끝에 경찰과 보조경찰은 5월 22일 리모를 검거했습니다. 현재 범죄 혐의자 리모는 사기죄 혐의로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 강제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공안국 건공파출소 민경 왕이봉은 오프라인 거래를 할 때에는 우선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급적 플랫폼을 벗어나 거액을 송금하지 말 것을 권장했습니다.
0: 8월 9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룽정 커시안 팀은 홈장에서 심수 청년인 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양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구역 안에서 혼전을 만들어내며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노렸지만 결국 점수를 만회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마친 연변 룽정 커시안 팀은 7승 8무 3패, 승점 29점으로 순위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열리는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9라운드에서도 연변 룽정 커시안 팀은 홈장에서 대련 곤성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8월 10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0.7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에서 섭씨 29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에서 20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약 10mm 적겠으며 13일부터 16일까지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비가 내릴 때
2: 이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4: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5: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6: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 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그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지난 7일은 절기상으로 립추였습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립추절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건강상식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립추절기 음식 섭취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립추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 가을이 정식으로 시작됐음을 선고합니다. 암껏 먹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립추에는 홍소육, 족발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영양이 충분하므로 무분별한 고지방 보양은 소화불량을 쉽게 유발하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비만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보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는 립추에 수박 먹기 풍습이 있으니 수박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민간에서 립추에 수박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전통 풍습일 뿐이며 수박을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수박은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립추 이후에는 비장과 위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수박을 많이 먹으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비장과 위가 차가운 사람은 가급적 적게 먹어야 하며 한두 조각만 가볍게 맛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입추의 아침 식탁엔 달걀 대신 이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무렵에는 몸속의 열기가 차오르기 쉽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하루 종일 입과 목이 아프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이 건조하고 가려운 불편함을 겪습니다. 전문가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리고 밤을 새우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속에 진액이 소모돼 음허로 화기가 왕성해진 데다 여기에 가을 건조함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음을 포하고 건조함을 적셔주고 싶다면 아침 식사부터 달걀을 오리알로 바꿔 체내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입추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건조하고 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름에 밤을 새우고 매운 음식을 먹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진액이 소모돼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며 인후가 건조하고 가렵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구멍이 불편해집니다. 전문가는 오리알이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알은 가장 일찍 본초경 집주에 기재되어 있는데 고적에서는 목실이라고 불렀으며 맛이 달고 성질은 차가우며 폐경, 대장경에 들어가 음을 기르고 진액 생성을 도우며 허혈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음허로 인한 조열의 불편을 완화하고 몸에서 소모된 진액을 보충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오리알은 성질이 차서 비위가 허하고 찬 사람이 직접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위가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과 룡안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입추는 1년 중 폐를 보양하기 가장 좋은 황금기라고 합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양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환자입니다. 가을철 폐를 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은 가을철 건조함이므로 폐를 보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습윤함입니다. 매일 1500에서 200ml의 물을 마시되 소량으로 자주 마시며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씨 40도에 자연적으로 식힌 끓인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폐보양법은 마음껏 크게 웃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웃을 때 몸속으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오며 이런 산소가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공급돼 몸의 모든 세포에 더 충분한 산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의립추에 관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건강한 가을을 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이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가 후회가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변강 로에란의 우리 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들. 관계든 돈이든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부정적인 말로 하루를 망치지 않는 사람.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할 일부터 하는 사람. 네,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몇 가지의 특징에 부합

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구려녹 고 김성삼 가수가 부른 우정은 별과 함께 감상합니다.

부르는 게 잘한 일이다.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네, 정말 누구나 너무 공감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게 또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삶이기 때문인데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가면서 남의 눈치 보지 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아껴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인생에 간섭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좋아하는가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매일매일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승화 가수가 부른 내 인생 내 멋대로 듣고 갑니다.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 말에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라는 거는 또 아닙니다. 도덕에 어긋나는 거, 법률에 어긋나는 거, 네,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숨을 쉬려고 숨을 들이마셨는데 눈물을 참을 때처럼 흡흡거리는 느낌 느껴보셨는지요? 종종 있던 일인데 이 느낌이 들

주변 그제야 압니다. 내가 많이 참았구나. 문득 드는 바람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간신히 참는 요즘을 새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울지 않아도 될 일이 하나도 없게 마음이 괴로운데 나를 너무 몰라줬나 보다. 네, 가끔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힐링시켜주는 그런 나 자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모든 걸 참고 참으면 견디겠지. 네, 물론 참으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엔 상처가 생겨서 골마 터지고 병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힐링시켜주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권명 가수의 내 곁에 돌아와줘요 보내드립니다.

이 세상에 절대 깨지지 않는 항아리와 금이 안 가는 관계는 없습니다.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항아리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서 항아리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나는 친하니까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하기 때문에 허물없이 아무 말을 해도 된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친할수록 관계가 좋을수록 내가 그 상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면 깨지지 않는 오래가는 항아리가 될 것입니다. 방성길의 세상을 알겠더라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며 털어내지 못한 아픔, 아무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상처와 또 반복되는 걱정, 자꾸 자신을 몰아세우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었던 적은 있으셨습니까? 네, 이런 마음의 짐들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마음의 무게를 털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기법이 있는데요. 네, 오늘 소원세상포로에서는 연변진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네, 또 깊숙이 자리한 마음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진흥의 숲 네,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김향 원장님과 함께 네, 스토리텔링 혹은 이야기료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이란 네,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2: 네, 스토리텔링이란 네. 즉 이야기 치료를 말하는데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스턴이 발전시킨 심리 치료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1: 네.
2: 네, 즉 쉽게 말하면 이야기 말하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주 건조한 내용을 꼭 마치 우리가 영화로 만들듯이
1: 네.
2: 예, 그렇게 만들어내는 마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장인물이 있고 또 갈등 사건이 있고 결말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교훈을 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게 이런 내용을 잘 전달받을 수 있고 스토리텔링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공감을 끌어내며 치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2: 네, 이 기법의 핵심은 문제를 개인의 결함이나 어떤 문제의 그 점으로 보지 않고 지배적인 이야기로 굳어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누구의 탓이 아닌 문제에서 나를 별도로 예, 개별화해서 꺼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 핵심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1: 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 친구랑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수다도 떨면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이 스토리텔링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2: 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감정 표출입니다.
1: 아, 네.
2: 나 이래서 기분 나빴어. 네, 그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급하게 그냥 그 표면에 드러나는 소통이라면
1: 네.
2: 이야기 치료는 의도적으로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틀이 있습니다.
1: 네.
2: 그 안에서 탐구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치료 목적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2: 그래서 친구와의 수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데만 그칩니다. 야, 너 그래서 기분 나빴겠다.
1: 네.
2: 여기에서 그칩니다.
1: 그렇죠.
2: 속상했겠다. 근데 이야기 치료는 문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1: 네.
2: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대처 방식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1: 네.
2: 오늘 학교에서 아이가 만약 누군가 이 아이의 안경을 빼앗아서 예, 놀렸습니다.
1: 네.
2: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정신도 안 먹고 삐져서 울고 서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고민으로 아이한테 친구한테 얘기했다면
1: 네.
2: 그냥 고민 이야기에 끝나면 나 이래서 오늘 학교에서 이래서 너무 화나서 정신 안 먹었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으로 고친다면은 예, 우리가 옛날 안경 쓴 토끼가 토끼 토토가 있었는데 친구 다람쥐가 토토의 안경을 숨기며 놀렸대. 토토는 울면서 엄마한테 나 학교 이제 안 갈래요. 네, 이렇게 했지만 엄마는 내 안경엔 특별한 마법이 있어. 다음날 다람쥐가 길을 잃었을 때 토토는 안경으로 먼 곳까지 길을 찾아서 다람쥐에게 길을 알려줬어.
1: 네.
2: 그날부터 다람쥐는 토토의 안경을 마법의 도구라고 부르며 놀리지 않았고 자신의 다름이 강점이어서 그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친구와의 대화는 그냥 나를 이해해 주는 데서 끝나지만
1: 네.
2: 스토리텔링은 어떤 캐릭터나 어떤 역할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그 내 안에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듣다 보니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2: 네.
1: 또 호기심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는 왜 사람에게 치유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2: 네, 뇌과학과 심리 발달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1: 네.
2: 스토리텔링은 안전한 간접 경험이 됩니다. 즉,

0: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방어를 안 해요.
1: 아.
0: 아주 나, 우리는 남의 얘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변화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랬대 하면서 듣는 과정에서 나도 저런 느낌이 있었는데
1: 네.
0: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 네.
0: 거울 뉴런 효과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공감을 통한 간접 체험으로 저렇게 극복을 했구나.
1: 아.
0: 예, 그러면서 내가 강화되면서 그걸 배운대요. 무의식에서.
1: 네. 무의식적으로. 네.
0: 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건을 원인과 과정과 극복이라는 성장이라는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든답니다. 뇌 안에서.
1: 네.
0: 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는 우리 경험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인지작용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1: 네.
0: 네.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1: 아,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걸 말하는 동시에 내 안에 눌려있던 감정을 꺼내게 됩니다. 억압되어 있던 것을.
1: 네.
0: 네. 그래서 그 감정이 새롭게 정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는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1: 네.
0: 네, 우리가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해요.
1: 네.
0: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내 사건이 되면 흥분을 합니다.
1: 네, 당사자가 되면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 사건에서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1: 네.
0: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아주 우리 남의 이야기 너무 잘하죠.
1: 네.
0: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대상화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에 눌리우지 않은 감을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1: 네.
0: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찾아냅니다. 내 안의 것을 발굴하게 되면서 치유 효과가 일어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스토리텔링은 네,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0: 네, 직접적으로 조언했을 때 저항이 있어서 누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네,
1: 네,
0: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1: 네.
0: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 네.
0: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또 내성적인 사람들.
1: 네,
0: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동화나 이런 만화나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내성적으로 말수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야, 너 학교 가기 왜 싫어? 하면은 아이들이 이유를 잘 말을 안 해요.
1: 네,
0: 그냥
1: 그렇지.
0: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고중 아이에게 네, 저희랑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자퇴한 그 주인공인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그 영화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1: 네.
0: 네, 같이 보고 나서 제가 야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후회했을까? 학교 자퇴한 거 후회했을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1: 네.
0: 가만히 있던 게 그래도 본인 선택이니까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충분히 했다면 얘는 후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림책을 딱 주면 내가 몇 살인데 그림책 보냐고 그럽니다.
1: 네.
0: 근데 그림책을 딱 읽고 나서 선생님 여기에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당나귀가 꼭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우세요.
1: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치료는 어떤 특정된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1: 네.
0: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도 좋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뭐 섭식장애 있거나 애착 문제가 생겼거나
1: 네.
0: 등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각 분류의 사람들에게도
1: 네.
0: 다 효과적입니다.
1: 그래요. 의외로 많은 또 분들한테 또 큰 도움을 가져다 줄
0: 네.
1: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 중 하나가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인데요. 굉장히 힘있어 보이는 말이죠.

0: 만 막상 또 실천하려니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1: 네, 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인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렇죠.
1: 네, 우울증에 걸린 중2 학생이 우울증으로 상담을 왔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0: 네.
1: 선생님, 저는 너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싫어하고 안
0: 네.
1: 놀아준대요. 친구가 없대요, 학교 가면.
0: 네.
1: 친구들끼리 화장실도 같이 가고, 체육 시간에는 짝꿍끼리 운동도 같이 하는데,
0: 네.
1: 나는 학교 가면 혼자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말 붙이기도 어려워서 혼자 한 곳에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선생님은 그런 고민을 한번 이야기했더니, 아니, 다큰애가 좀 친구들 같이 잘 놀면 먼저 네가 다가가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반급에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다 같이 잘 놀라고.
0: 네.
1: 근데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기 개성이 분명해서 내가 놀고 싶은 짝이 따로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얘가 틈새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우울증이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의 하루를 어떻게 방해하는 것 같니? 자, 우울증이라는 것을 얘 몸에서 제가 객관화로 뚝 떼낸 겁니다.
0: 네.
1: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0: 네, 분리를
1: 네,
0: 해서,
1: 분리를 해서 이 우울증이 너에게 뭐라고 말을 했니?
0: 네.
1: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당황해 하더니, 아, 나를 방에 틀어박고 친구한테 다가가도 쓸모가 없어.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친구가 없을 거야. 학교가 뭐 해?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다. 그래서 문제와 자신 사이에서 심리적 거리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의 이름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즉 우울증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 이거가 이 문제의 의도는 뭐니?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문제를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우울증이란 병을, 야, 우울증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 인격화,
0: 의인화해서
1: 그쵸? 예. 그래서 하나의 인격처럼 이야기해줘야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는 나에게 속한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서 따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나는 진짜 내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자면 또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야, 우울증은 너에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라고 그걸 원할까? 예,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알아요. 예. 네, 근데 그러면 너이 우울증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아니면 우울증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끊고 우울증이 싫어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네가 이길까? 네, 이렇게 해주면 아이 스스로 찾아낸 답은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그래서 네,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직접 답을 주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0: 뭐 이제 강압적으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본인
1: 네,
0: 스스로가 답을
1: 그렇죠.
0: 찾아가는 그런 또 과정이 될 수도
1: 네.
0: 있겠네요. 누구나 살다 보면 뭐 수많은 이야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고 기쁜 이야기보다는 실패하고 또 부정받은 이야기를 더욱더 기억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이것은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긴 거랍니다. 즉, 생존을 위해 위협과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람이 뇌는 설계되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부처럼 각인시켜서 세게
0: 각인시켜서,
1: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긍정적 사건을 한 개를 기억하는 동안에 부정적 사건 다섯 개를 기억한대요. 네, 그래서 부정적 기억에 이 다섯 개를 기억했는데 다시 재생적으로 나오는 빈도가 긍정 기억보다 세배 높답니다.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우리는, 네, 이제는 이해되죠? 네, 자꾸 행복한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삶을

0: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순간은 순간순간 엄청 많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근데 그것이 1, 2초 사이에 지워져서
1: 네.
0: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1: 아.
0: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복한 기억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감사일기 쓰는 겁니다.
1: 아, 스스로 이제
0: 네.
1: 일기
0: 그렇죠.
1: 형식으로 쓰는
0: 네. 그걸
1: 거. 네.
0: 써놓으면 긍정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 부정 기억이 5대1이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얘를, 예, 부정 기억을 밀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 기억은 먼지와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쌓인대요.
1: 네.
0: 근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긍정 기억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항상 청소해버린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긍정 기억으로 바꿨을 땐, 아이고야, 이런 날도 있지. 덕분에 내가 넘어진 걸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1: 네.
0: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외상 경험이 오래 기억되지만 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재포장하면은 그 기억도 치유의 도구가 된답니다. 네, 부정적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건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부정적 기억이 나쁘다가 아니라
1: 네.
0: 아, 우리가 생존하자면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다.
1: 네.
0: 이걸 알아야 뜨거운 물에 됐으면 이게
1: 그렇죠.
0: 위험한 걸 알아야 다시 안 하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생존을 위한 선물이구나. 그런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긍정으로서 이걸 잘 평행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1: 어찌 보면 같은 일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0: 그쵸?
1: 볼 필요가
0: 네네.
1: 있다라는,
0: 네.
1: 네, 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생각을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 인지 습관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0: 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지가
1: 아,
0: 불가능합니다.
1: 유지가
0: 네.
1: 불가능하다고요? 네.
0: 바뀌는 생각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1: 아, 네.
0: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인지적 습관은 수년간 다재진 신경경로망이래요. 네.
1: 네. 아,
0: 신경경로랍니다.
1: 신경경로.
0: 네.
1: 네.
0: 마치 강물이 깊게 판 계곡과 같아서 한 번의 큰 홍수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1: 네.
0: 보통은 바뀐 길을 계속 가려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길이
1: 아,
0: 바뀐 것을.
1: 반복적인 노력.
0: 네, 그래서
1: 네.
0: 이야기 재구성은 단순한 생각 변화를 넘어서 정체성과 경험의 의미 전반을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를 엄청 많이 합니다.
1: 네.
0: 상담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정된 이 생각을, 인지를 다시 재구성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왜곡되었던 인지를 재구성해서 행동을 바꾸게끔 도와줍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이 만들어낸 전체적 어떤 내용을 지배하게 된 어떤 역사적, 관계적 이런 맥락을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줄까? 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 네.
0: 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좀 인지 습관을 유지를 하는 요 훈련을 반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1: 또 이런 스스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쵸.
1: 네.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뭐 아주 기대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런 말이
0: 새롭게 설계를 하는 것처럼,
1: 네.
0: 예, 기대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거의 뭐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
1: 그렇죠.
0: 말자
1: 아,
0: 하지만은,
1: 네.
0: 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좋은 기대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집착으로 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희망사항이잖아요.
1: 네.
0: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아니야. 나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집착하는 분들 있죠. 결과를.
1: 네.
0: 그러면은 같은 기대치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낭망이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기대를 하는 사람

0: 사람들은 잘안 됐을 때,
1: 네.
0: 야, 아쉽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 찾아볼까? 이런 태도가 나와요. 그런데 잘못된 기대를 했을 때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세상이 나를 속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대를 했을 때는, 나는 여전히 기대할 권리가 있지. 그러면 이번 결과에서 내가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잘했을까 봅니다. 네, 준비나 연습이나 시도. 네, 이런 데 기대를 걸었을 때 성취감이 생깁니다. 봤을 때 나오는 그런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1: 승자의 시선.
0: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패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조명해 줍니다. 네, 사회적 기준은 뭐 기혼이 정상이고 비혼은 혹 이혼 불행 이혼은 불행하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은 해봐야지. 네, 그 결혼도 못하는 건 뭐가 부족해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사례 중에서 제가 보면은 혼자 사는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매일 퇴근하면은 자신만의 그 공간에서 그림을 이분이 굉장히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 친구들이 야, 넌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이 이렇게 남의 삶을 왜 자꾸 그리냐고. 네,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선생님, 저는 다른 정말 여러 몇십 명의 사람들의 삶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는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끔은 내 안에 이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여러 세계를 그림으로써 다 상상해서 체험해본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참 멋있다.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예. 상담에, 이분이 상담, 그 심리학을 배우느라고 옵니다. 예, 상담에 대해서 왜또 이렇게 배우시냐고 했더니, 마음이 건강해야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게 살 거, 내 행복이 유지가 될것 같아서 자기가, 예, 그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의 삶도 아닌 나의 삶도 아닌 정말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아름다워야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냥 당신의 삶은 당신 삶, 나의 삶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은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것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삶에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건강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치유를 일으키는 정말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1: 그렇죠.
0: 봤습니다.
1: 주위 분들한테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저희 세대만 해도 집에서 칭찬을 잘 듣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아버지들은 아이의 부족점만 이야기하면서 칭찬에 많이 린색하고.
0: 걱정을 좀 질책을 많이 하는 이런 것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이런 아버지들의 마음을 직접 설득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겪는 내면의 고독을 좀 간접적으로 좀더 표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래서 항상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부족점만 매일 지적합니다. 오늘은 이거 고쳐야 되고 공부할 때는 자세 고쳐라, 문제를 똑바로 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아이가 자신감이 정말 극도로 내려가면서, 아,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행복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고 우울 성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제가 이 아이에게 그걸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지한테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야 했을 때 이 아이는 그냥

0: 우리 아버지한테서 칭찬 듣고 싶다. 나도 괜찮게 한다는 거. 네, 칭찬 듣고 싶고, 야, 못해도 괜찮다. 이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을 안 해줘도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것도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님이 정말 소리 못 내고 우셨습니다. 네. 그 간단한 건데 자기는 엄하게 아이한테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해주면 우리 아이가 멋있게 변화될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은 냉철한 껍질 속에 따뜻한 이런 알맹이를 아버지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들은 예, 좀그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좀더 빨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스토리텔링의 원리, 그리고 활용 방법부터 가정에서 아이를 대할 때 적응하는 팁까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네, 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0: 네,
1: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다시 쓰고 상처 속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따뜻한 심리 치유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스토리텔링의 관점을 기억하며 본인의 삶 이야기를 또 새롭게 재해석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반세기를 걸친 비둘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 같은 이야기. 등기고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1: 출근? 영국에서 왔다면서요. 모레 비행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2: 네네. 저의 뜻은 제 친구가 내일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저를 대신해 진 선생을 찾아갈 겁니다. 그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을 하지만
1: 네. 그는 이미 우리 모자를 버렸습니다. 전쟁이 폭발하자 장사도 어려워지고 가세도 기울여졌는데 저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2: 진 선생의 어머님 성함이 정숙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2: 진 선생, 무람되지만 저는 진 선생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0: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사람은 어머니 전에 묘화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2: 할아버지는 꼭 그분을 만나비오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 그리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1년에 몇 번 사람을 보내 돈을 전해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정수만 한 영화 세트장 밖에 조여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단역을 맡은 지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요. 아편 중독자 역을 한다고 하는데 분장할 필요도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2: 그럼 영화 세트장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1: 네, 그러세요.
2: 내일 당장 가보겠습니다. 진 선생 연락 전화라도...
1: 아, 방금 제 번호로 호출했잖아요.
0: 계기랄, 진짜 욕설을 퍼붓고 싶었다. 스물 몇 개 호출기 플랫폼에 전화했는데 어느 것이 그의 것인지 알 터가 있는가. 그를 찾으려면 또다시 이 일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이걸 해석하면 거짓말한 게 티가 나 그게 신임을 잃을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2: 네,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의 일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원선생, 솔직히 나는 그 사람과 일말의 감정도 없습니다. 우리 모자를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아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또다시 피우고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0: 기생한테 빠진 적도 있다던데. 원선생, 저 말고 혼자 찾으러가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안녕히.
1: 상대방은 언영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소화기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소화기가 마치 넓은 바다옥에 표류해 낸 구명환 같았다. 부여자는 조금 전 통화 속에서 뭔가를 알아차리고 뚫어져라 나를 쳐다보았다. 이때 잘난 척하지 않으면 또 언제 잘난 척한단 말인가.
2: 12도령이 청수만의 한 영화 세트장에서 단역을 맡는답니다. 청수만 거기는...
1: 소씨? 여화가 소리 질렀다. 여화의 입에서 소씨가 나오다니.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소씨 영화 제작사를 안다고?
2: 여화씨, 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는가요?
3: 아니요. 다만 소씨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서씨 영화 제작사를 아는 거죠?
1: 허연이가 다급히 캐물었다.
3: 제가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12도령을 기다리는 길목에서 환생하러 가는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 자살한 여자들이었지요. 황천길에서도 그녀들은 항상 서로 비꼬고 비웃었어요. 알고 보니 대부분이 소씨 제작사의 여배우들이었어요.
1: 어? 그럼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소연이가 익산스럽게 말했다.
3: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이름난 여배우는 눈동자가 커다란 예쁜 여자였는데 네 번이나 최우수 여주연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녀가 찍은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죽을 때 겨우 30살이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파도처럼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 법. 무슨 일이나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모순되지 않는다고 다들 그녀를 타일렀어요.
1: 그녀는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3: 난 왜 가정의 즐거움을 얻지 못할까 하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2: 그럼 림델...
1: 수수께끼를 맞추는 것 같았다. 서연이는 이런 수수께끼가 마음에 꼭 들었다.
3: 그리고 또 많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 본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남의 일까지 관심할 겨를이 없는 건 당연했다. 그럼 제가 이름을 대볼게요. 허연이와 여화는 서로 한 사람씩 말하면서 더없는 친밀함을 보였다. 상식문답 강좌와도 같았다.
3: 리정도 있어요. 두견도. 막수도 있고 백소만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남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감독인데
1: 진검이라 불러요. 사람과 귀신이 이렇게 앉아 배우들을 세다가는 날이 밝을 것 같았다. 여화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향강 방문은 기한이 찼다.
2: 여화씨, 그만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하루 더 머무르면서 12도령을 보러 가는 건 어때요?
1: 여화는 삽시계 조용해졌다.
2: 거의 다 찾았으니 내일 소씨 영화 세트장에 함께 가요.
1: 그녀는 더욱더 말이 없었다. 이는 여배우들의 고뇌를 헤아리는 것과 달랐다. 그것은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다.
3: 영정씨, 초연씨.
1: 여화는 엄숙하고 결단성 있는 어투로 말했다.
3: 전 하루 더 머물겠어요.
1: 왜 그런 표정으로 말해요? 하루만 더 머물

0: 꼭 갈 뿐인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1: 너무 두려워요.
0: 호연이가 의아해했다. 생사는 운명에 달렸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다음 생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지금 또 돌아갈 기한도 넘겼으니 모든 게 본분을 초과했어요. 해서 환생할 때 저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전생과 비슷한 일생을 보낼 수도 있어요.
2: 비슷한 일생? 그럼 여전히 기생이란 말이에요?
0: 나는 무한히 벙벙했다.
2: 아니, 그럼 얼른 돌아가요.
0: 이미 늦었어요. 극장에서 당신들이 마지막 단서를 잡았을 때 전 이게 다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꼭 만나고 싶을 땐 만나지 못했는데 돌아가려 하니 또 기회가 온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예상밖이에요. 해서 전 하루 더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2: 좋아요, 여화씨. 우리 내일에 출발합시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견 최림 정선아 렴무력 제작의 최요미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주는 사무실 이사를 하며 섞갈린 업무 서류를 정리하는데 한 주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평소 업무 서류들은 날짜 순서에 맞춰 차곡차곡 정돈해 두어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느라 모든 서류를 꺼내 운반해야 했습니다. 순서가 섞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했지만 저의 부주의로 한꺼번에 서류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가득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아찔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원래의 차례가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순서가 섞갈리다 보니 당장 급히 찾아야 하는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서류를 겨우 찾아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도 오랜 시간 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다시 순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섞갈려 어지럽혀진 차례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섞갈리다입니다. 갈피를 잡기가 어렵도록 한 대 뒤섞이다는 뜻으로 단순히 물체가 뒤섞인 상태를 넘어 질서가 흐트러진 탓에 정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섞이다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섞이다는 단순히 물체가 뒤섞이는 현상만 객관적으로 나타낸다면 섞갈리다에는 뒤엉킨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섞갈리다는 종이 서류나 물건의 순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 외에도 머릿속을 묘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생각이 섞갈려 어느 일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계획이 뒤엉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 역시 섞갈리다로 표현하기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질서가 갖춰진 상태가 깨져 모든 것이 어지럽게 얽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순한 뒤섞임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구분해 섞갈리다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심정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낸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물건의 순서가 어지럽게 뒤섞이거나 온갖 생각이 얽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오늘 소개해드린 섞갈리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흔하게 쓰는 평범한 표현 대신 섞갈리다를 사용한다면 혼란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훨씬 섬세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원의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따라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응용 장면은 한층 더 확장돼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인공지능 기업에서 지능화 개조를 거친 기계팔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장착된 감지 장비와 인공지능 처리 종수는 눈과 뇌 역할을 하여 재래식 로봇팔을 스마트 용접 로봇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기업 책임자 도금점은 신세대 지능형 알고리즘과 장비를 도입한 후 1차 비파괴 검사 합격률이 90%에 달했으며 낮은 원가, 높은 효율을 통해 용접 능력을 공업 생산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해 전통 산업에 대한 개조와 승격, 신흥 산업의 육성과 확대, 미래 산업의 선제적 대치를 협동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제조업의 대성인 광동은 올해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접목 플랫폼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인공지능체를 탑재한 플랫폼은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요 진단, 자원 매칭, 프로젝트 접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동성 공업정보화청 오홍 부총장은 광동은 인공지능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연구개발혁신, 제조생산 브랜드 건설, 시장판매 전 사슬을 둘러싸고 자원수급관계를 정밀하게 연결하는 중추를 구축하고 중점산업, 중점제품, 중점클러스터, 중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제조업기업의 질적 제고와 효익 증대, 최적화와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 초대형 요조선 두 척이 련용성 대련에서 동시에 명명되고 동시에 인도되면서 글로벌 조선업계의 신기록을 창조했습니다. 고효를 건조, 고수준 인도는 차세대 스마트 제조의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떠나 운운할 수 없습니다. 항력조선 대련유항회사 왕래 부사장은 설계, 계획, 조달, 공급, 생산 그리고 재무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의 데이터화, 정보화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3개월 동안의 계획을 세우려면 두 사람이 2주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칙을 학습하면 약 30분 만에 90% 이상의 작업을 끝낼 수 있어 효율성이 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신세대 스마트 제조는 인공지능 기술과 선진 제조 기술, 관리 리념의 심층 융합으로서 공장 운영, 결제, 협력 면에서 보다 더 정밀하고 효율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 중 인공지능 기술 보급을 실현한 기업이 30%, 선도적 수준의 지능 공장 업무 장면에서 인공지능 보급 비중은 70%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승격의 공진으로 새로운 소비 수요를 활성화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운영감축 조정국 도청국장은 올 상반기에 인공지능 단말기 기업들이 인공지능 악기와 카메라, 이어폰 등 제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비즈니스 사무, 스마트홈 등 장면에 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단말기는 단일 도구에서 AI 컴퓨터, AI 텔레비전, AI 스피커 등 능동적인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심층 융합은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 전문 행동 실시 의견 등 새로운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15차 의원 전망계획 요강은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포지했습니다. 일련의 포괄 설계는 인공지능이 전역의 혁신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장립 대변인은 응용 주도를 강조하고 국가인공지능 응용 중간시험 기지의 배치와 건설을 자그쳐 추진하며 가치가 높고 기업 경제가 새로운 성장 공간을 개척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1: 특별기획, 기반 다시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금융을 이용해 신질 생산력 기반을 다지고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 과학기술혁신기업의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4조 1,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는 금융은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확대시키면서 연간 경제성장에 힘을 응집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각지 과학기술 혁신 생산 라인은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숙 상업용 우주량산기지에서 국내 선두의 진호인 민영

0: 우주 레이저 통신 기업이 신세대 위성 탑재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생산 확대와 성격은 장기적이고 정밀한 금융 지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회사 부총재 오남은 연구 개발과 투입이 크고 교체 주기가 길며 경자산의 특징이 뚜렷한 상업용 우주 기업의 경우 전통적 단기 신용 대출은 규모화 확장, 집단화의 다원화 발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 6월 교통은행 상해지행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대출 제품을 개발하고 기업을 위해서 5년 만기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단기 신용공여 모식을 타파하고 수년간 지속되는 기업의 연구개발 공략, 테스트, 생산능력 향상에 전주기 리듬과 정밀하게 접목시킴으로써 단기 대출의 장기적 투자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자금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교통은행 상해지행 과학기술금융부 트랙경리 주묘흠은 상업용 우주는 신질 생산력의 대표적 성장 분야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 신용 공여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기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기지 확장, 공급망 결제, 다국 수출와 지불 등 종합적 수요를 둘러싸고 기업의 전반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인내성 자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인민은행은 2026년 1월에 총 한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소 재대출 구조성 도구를 확대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며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산업 수요와 접목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당면 과학기술 혁신 금융은 신용대출이 받쳐주고 지분 투자가 용량을 부여하며 자본시장이 이어받는 양방향 지원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심수시 지역금융관리국 시위관 국장은 과학기술 산업의 장기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24+8 산업을 위한 단계별 창업 투자기금 체계를 구축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유동자금을 인내성 자본으로 전환해 일찍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며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원 자본시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전반 생명주기 발전에 지속적 융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정밀 지원에서 금융 생태를 규범하고 정화하기까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은 신질 생산력에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충분한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1: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저녁 무렵에 선화요 절강성 옥환시와 락청시에 상륙했습니다. 11호선 5시 태풍 중심은 절강성 요소시 경원현 영내에 위치하고 외곽의 최대 풍력은 9급이었습니다. 태풍은 시속 20km 내지 25km의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강도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태풍에 따른 강한 비바람은 이번 주 내륙에 요리며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이 상륙한 후 총방송국 기자 왕진은 9일 절강성 대주 옥환시에서 관련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장의 비바람은 여전히 매우 컸지만 돌핀 상륙 전과 비교하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대주 옥환시는 태풍에 따른 회남풍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어 소나기와 바람 영향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옥환시 경제개발구는 도로면에 빗물이 고이고 길가의 일부 가로수가 부러졌습니다. 이외에 일부 도로 표지판이 넘어지고 일부 전선주가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긴급 구조와 보수 작업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절강성 중동부 등지 일부 구역에 폭우 또는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절강성 운하숙의 가흥역의 수위가 9일 저녁 8시 40분에 2m로 상승하면서 홍수 지정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운하숙에는 올해 제1차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절강성 초강 백지호 수문역의 수위는 9일 오후 10시 55분에 17.03m로 상승했으며 홍수는 초강 2026년 제2호 홍수로 지정되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원주 각지는 위험 지역에 주민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켰습니다. 9일 오후 5시까지 대피시킨 주민은 90만 6,052명, 설치한 대피소는 3,592개입니다.

0: 원주산시 동신과학기술혁신단지 내 대피소에는 11개 공사 현장에 노동자 전원 600여 명이 입주했습니다. 수안시 정전가도 공공봉사였습니다. 10일 낮 상해시 궤도교통의 일부 로선에 운행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서송 해안에서 현지 교통집법 인원들은 항문일선에서 경유 또는 정박한 선박의 안전 우환을 조사했습니다. 해안교통부문은 비상대응 기지를 가동했습니다. 회안시 연수현 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4중대중대장 량호는 관할 구역 내 항로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의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24시간 비상당직 제도를 시행하고 수상 돌발성 위험부담 상황을 제때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9일 오후부터 절강과 강서 접경지대에 위치한 강서 상여시 옥산현에 폭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옥산현 회옥향은 향촌 2급 응급구조팀 15개를 동원해 산사태 지질재해 지점, 물길과 도랑, 로후 주택 등 핵심 지대에 대해 경각성을 높이고 철저한 조사를 전개했습니다. 회옥향 과문천 당지부속이 주민에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확인하고 마을의 노인과 독거 가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대피시키도록 보장했습니다. 조항기상대는 태풍 잔여 환류가 북상하는 과정에 북방의 강우계통과 겹치면서 북경과 전진, 하북, 려뇽, 산동의 북부 지역에서 노릇한 강우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국제적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해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CPI가 0.1% 하락했으며 하락폭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축소되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7% 하락했고 식품 가격은 전월과 엇비슷했습니다. 신선 채소 가격은 1.3% 상승하고 계란 가격은 2.1% 하락했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0.8% 하락해서 4.1%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통계국 도시사 수석 통계사 동리연은 인공지능이 소비자 전자제품의 세대 교체와 성격을 추진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해 태블릿 PC 가격은 11.3%, 컴퓨터 가격은 5.5%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0.4%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여행사 수수료는 7.2%, 호텔 숙박료는 6.5%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주로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0.9% 상승했으며 CPI를 구성하는 8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6개 상승, 2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식품 주류 외식 부문과 주거 부문 가격 은 하락하고 나머지 6개 부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7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하고 전월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측센터 분석예측처 하효영 부처장은 7월 CPI와 PPI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물가 호전 추세는
0: 미제스는 당사는 여러 해양 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해양 플랫폼 기반시설 총괄 시공 사업을 수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회사의 대외수주공사 화물 가치는 3,858만 달러에 달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사 일정은 2028년까지 잡혔습니다. 동북 지역의 대외 무역 규모는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첫 7개월간 동북 지역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7,73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수출은 사상 최초로 3,800억 원을 돌파했으며 기계 설비 전자 제품 수출이 전체의 근 50%를 차지했습니다. 심양세관 산하 료종세관 위례관장은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발송량이 급증하면서 장비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위례관장은 신고와 검사, 통관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실시해 기업의 통관 시간을 1일에서 2일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최대 2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심양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발송량은 전년

0: 북경북미 대비 2배 상승했습니다. 북경 전진 하북 지역은 첫 7개월간 수출액이 3조 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고 전국 수출입 총액이 10.1%를 차지했습니다. 7월 수출은 15% 증가하며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경세관 통계분석처 황해 부처장은 올해 첫 7개월간 북경이 북경 전진 하북지역 성장률을 11.3%포인트 이상 견인했고 북경 전진 하북 등 세 지역의 수출입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무역 방식을 보면 일반 무역이 장기간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72%의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산업 체인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보세물류 수출입이 61.4% 크게 증가해 신흥 경영 형태의 활력이 충족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북경 전진 하북 지역의 일대로 공동 건설 국가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전체의 52.8%로 성장하여 대외무역 시장 구조의 전환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섬소, 내몽골, 하남, 명하이 수출입 증가률이 모두 20%를 초과했습니다. 무역 동반자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동맹에 대한 무역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출 상품을 보면 직접 괴로의 수출 규모가 100.8%, 이른바 신3종 제품의 수출 규모가 20.8% 증가했습니다.
1: 현재 여러 도시가 지하철 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모색하며 새로운 장면과 경영 형태를 집결시켜 과거 기능이 단일했던 구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파주 지하철역에서는 약 1000평방미터 규모의 실내 피클볼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복층 공간은 당초 환승 통로로 기획되었으나 일상적인 환승 동선상 인파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광주 지하철 자원경영회사 역사 상업경영 프로젝트 총책임자 곽희 씨는 피크볼장으로 개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곳은 에어컨으로 항온이 유지되고 채광 조건이 좋으며 두 개 지하철 노선과 한 개 도시간 열차선의 환승 중추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환승길에 들러 경기 한판을 치르고 귀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희 씨는 구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하며 전 구장을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장은 보통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고봉이며 주말에는 2, 3일 전에 미리 예약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산동 지남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올림픽 스포츠센터역에서도 최근 농가 지원 대형 장터 지하철 진출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만여 개의 특색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고 제철 과일과 채소, 무형문화유산 먹거리가 집중적으로 선보이면서 우수한 농산물들이 시골에서 도시 통근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남시 력성구 채석가도 옥하천촌 제1석이 류해붕은 지하철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인파 갱신이 빠르기 때문에 짧은 몇 시간 내 판매량이 마을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는 것보다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시 지하철역이 단순 통행이라는 정에서 벗어나 일체형 생활 편의 서비스 복합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휴 구역을 운동장으로 개조하고 탄력적인 상업의 개체로 배치하는 것 외에도 어떤 지하철역은 정무서비스 편의소를 도입하여 몰입형 편의서비스 장면을 구축했습니다. 청화대학교 교통연구소 양심효 부소장은 승객 운송에서 생활 운영으로의 전환으로 편민 서비스를 지하철역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인원의 직무 수행과 고난 행사의 핵심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최고 기준을 확립하고 직업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준칙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사회 공개하고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0: 우리나라 발해 최초의 천억 립방미터급 대규모 천연가스 전인 발중 19-6 가스전 1기 개발 프로젝트가 9일 전면 생산에 돌입해 이를 원유가스 환산 생산량이 5,200톤을 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부 최대 해상 가스전이 이 가스전에 확인된 천연가스 지질 매장량은 2,000억 립방미터 이상에 달하고 확인된 원유 액체 지질 매장량은 2억 립방미터가 넘습니다. 발중 19-6, 발중 26-6 등 심층 매몰산지 석유가스선이 잇따라 개발됨에 따라 우리나라 해상 심층 매몰산지 루적 원유가스 생산 기여량이 600만 톤을 초과하여 개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0: 우리나라 16차 북극해 고찰대 설룡 1호가 북경 시간으로 9일 오전 북위 84도 링근의 북극해 주황구에서 항차 최초의 빙사바 하메네이가 회동해 이란의 경제, 군사 등 문제에 대한 이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란은 9일 이란 최고 지도자
1: 의 군비 확장과 개헌 시도라는 위험한 움직임에 항의하고 침략 역사를 직시하며 평화주의 리념을 지켜낼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방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은 헌법 고조에 근거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언했으면서도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표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헌법 고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위해 절대로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자탄 비폭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이 군사화의 길로 가는 것은 미래가 없다며 핵무기는 일본이 절대로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인데도 도대체 무엇을 갖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 전쟁을 반대해왔던 사람으로서 닭갈치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불만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미 강설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곁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아침쯤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근입니다. 먼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건축도시 북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제 조치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근형이 좋아하는 전고시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7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북성 보정시 북형현 남장진 마란소학교의 교원 소문화와 마란과 합창단의 어린이들 그리고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과 교원 우경요 음악교육 전공의 대학원생 대회를 평어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동계올림픽의 공연 무대에 올랐던 학우들이죠.
2: 네.
1: 진짜 멋지네요.

0: 그럼 선생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노래 한 수 가르친다면 그것도 그리스어로 노래 부르게 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1: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꼬마는 너무 어려워서 울기도 했는데 등 선생님이 매일 같이 공부하면서 격려해줬습니다.
0: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2: 얘들아, 힘내!
0: 그럼 등 할머니께 어떻게 대답했나요?
3: 힘내자! 힘내자!
0: 부선생님, 마란촌을 다녀간 경력은 앞으로 선생님의 사상정치 수업에 많은 새로운 개발을 주겠죠?
1: 네, 저는 사상정치 수업에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수람 선생님은 진정으로 자원봉사의 진수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헌신정신입니다. 현대대학생들의 자원봉사는 그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등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여 학생들이 생활 실천을 통해 예술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나아가 예술의 초심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대예 선생님이 이번 마란촌 방문을 계기로 음악교육이라는 학과에 대해 남다른 생각이라도 가지게 됐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과 접촉하면서 마음속에 음악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가장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다음에는 등소람 선생님이 특히 좋아하는 노래시죠?
1: 맞습니다.
0: 오늘날까지도 마라나 합창단의 어린이들은

0: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가 전승되고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를 이어가며 이 땅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 문화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이 문명의 상호 교류와
0: 중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중화 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경전식구를 낭송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문화 자신감의 지속적인 힘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0: 지금까지
1: 숨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건축 도시 북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 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 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유네스코가 5일 북경에게 2029년 세계 건축 도시라는 칭호를 공식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북경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 영예를 받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건축 도시는 유네스코와 국제 건축가 협회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영예 기제입니다. 유네스코는 3년마다 세계 건축가 대회 주최 도시를 세계 건축 도시로 지정합니다. 오늘은 세계 건축가 대회를 개최하는 해 관련 도시에 세계 건축 도시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제29회 세계 건축가 대회가 7월 2일 2026년 세계 건축 도시 영예를 받은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폐막식에서 당무농 부시장과 중국건축학회 수룡 리사장이 바르셀로나 폴리보니 시장과 대회 회기 인수를 마치면서 2029년 제30회 세계건축가 대회가 북경시간에 들어섰습니다. 북경은 2020년에 리우데자네이로, 2023년에 고펜하겐, 2026년에 바르셀로나에 이어 네 번째로 이 칭호를 수여받은 도시가 됐습니다. 1999년 처음 세계건축가 대회를 주최한 이후 북경은 재차 세계건축계 최고 위급 행사를 주최합니다. 3000년이 넘는 도시 발전사를 자랑하는 북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보조사무총장 나예프 파예즈는 의력사구역 갱신과 도시재생, 생태복원, 공공구역 건설 등 관련 조치를 통해 북경은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정체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표했습니다. 북경이 받은 세계 건축도시 칭호는 유산보호, 도시발전실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탐색 등 면에 대한 국제건축계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영예는 북경이 영예에 걸맞는 책임과 국제교류 플랫폼의 기능도 떠맡아야 함을 뜻합니다. 세계건축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세계건축가 대회를 주최할 뿐만 아니라 1년 내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 특히는 젊은 세대들이 행사와 문화유산보호사업에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예즈는 세계건축도시라는 영예를 통해 북경은 자체의 건축

주요산과 현대 도시의 발전 성과를 선보이고 1년간의 문화와 교육, 전문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향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북경은 세계 건축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갈증 향상시킬 것입니다. 올 7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건축가협회 회원 대표대회에서 청화대학 건축학원 장리원장이 국제건축가협회 주석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는 중국 건축가가 처음 이 직무를 맡는 것입니다. 옛 도시에 대한 전반 보호와 지역 갱신, 사합은 골목에 대한 적응성 개조, 문물 건축에 대한 활성화와 리용 등을 통해 북경은 도시의 역사 기억을 보존하는 한편 진실하고 쾌적하고 존엄 있는 현대 생활을 포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북경 건축가 학회 공동 부리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가 북경의 건축만이 아니라 배후에 숨은 문화와 생활, 혁신의 힘을 묘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가 주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2: 엄중히 위배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7월 말 중국 실체 40여 개를 이른바 위글 강제노동 예방법 실체 목록에 추가하고 터무니없는 혐의로 중국에 대해 경제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미국의 상투적 수단이며 그 목적은 중국을 압박해 가격을 흥정하는 것으로서 배후에는 중국 발전에 대한 일부 미국인들의 전략적 불안감이 숨어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은 중미 당국이 정확하게 지내는 길입니다. 미국의 연이은 무리한 압박과 일방적 패권에 대해 중국은 부득불 필요한 반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반제 조치를 보면 정밀성과 강

성장세감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DNA 과학회사 등 미국 실체 6개가 중국 신강에 대한 미국의 불법 제재를 협조하고 지지하는 것은 성격이 열악합니다. 관련 미국 회사에 대해 반제 소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위한 중국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총체적으로 자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반제 소치는 양국 간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를 위한 높은 책보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적 자세는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위배하고 북미 경제무역이 협력을 통해 이룬 안정세를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과 공급 사슬의 안정을 심각하게 교란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실제 행동을 통해 양국 원수가 달성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잘 수호함으로써 대국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믿음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입니다. 이견 상이나 마찰을 해결함에서 평등한 협상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일방의 성공은 다른 일방의 실패를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국은 기회이고 미국에서는 호재입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냉전 사유를 버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미 양국은 동반자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보호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중미 화물 무역 총액은 2조 원을 기록하고 2사 분기에 동기 대비 13.7% 성장하면서 강한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초청으로 중국 기업가 대표단이 일전에 중미국을 방문하고 광범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미중무역위원회 단순 회장은 미국 기업은 중국과의 거래를 희망하지 않고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은 모두 거짓된 주장이며 모두 틀린 것이라고 찍어냈습니다.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발전하고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수치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작년 미국 내 중국 기업은 7,000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8만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국 수입 박람회에 참가한 미국 기업의 전시 면적은 연 7년간 제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박람회에 참가한 미국 기업은 시종 외국 기업 중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을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성문진은 동심 채집원, 성문 철도구 딸기원 등 두 개의 딸기 재배 기지와 유수천촌 포도 채집원 한 개를 갖고 있으며 해마다 1,500kg의 포도, 4,000kg의 딸기를 수확하고 1,000마리의 달걀을 사육하며 일당 200여 개의 달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상문 대상 건설이 완공된 후 상황버섯단의 재배 규모는 25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상은 현지 농민 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인당 수입을 4천여 원 증가시켰으며 누계로 80여만 원의 소득을 가져다 주어 경제적 수익과 생태적 효익의 이중 혜택을 실현함으로써 향촌진흥의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 룡정시 몽락목축업유한회사, 훈춘시 기릉목축업유한회사가 성급 브루셀라균병 계획병 정화장 현장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연변의 특색 우세산업인 고기소사양은 향촌진흥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정책을 깊이 관찰하기 위해 주농업농촌공원 산업실지의 길부에 과학적으로 계획, 정확하게 봉사, 시행 강화 사업체계를 구축해 동물역병 정화를 목축업 전환 승격의 관건적인 조치로 삼았습니다. 사양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고 맞춤형 봉사를 전개하며 작업장 배치와 생물 안전 통제부터 검측 과정 규범까지의 전 과정 지도를 실시하여 정화사업 표준화를 추동했습니다. 이번 심사에 통과한 두개 기업은 모두 연변 황소 지리표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로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 보완하는 것을 통해 중점 역병이 정화 표준에 도달되도록 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심사 기술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동물원성 감염병에 초점을 맞추어 검측 경고 강화, 무해화 처리 규범화 등 조치를 통해 사양 기업이 효과적인 통제에서 정화 근절로 도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먹고 기운 좀 차려볼까 싶지만 잠은 더 쏟아집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이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힘이 솟습니다. 퇴근만 하면 되살아나는 기적의 컨디션. 집으로 가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곡은요, The Simple Th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 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찾아온 남자 마홍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화요일 남자 구만공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마홍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성공한 코너. 오늘도 마홍 씨의 멋진 라이브 들으실 수 있겠고요.
2: 네.
0: 자, 오늘은 또 색다른 선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제가
0: 네.
2: 요즘에 연배음악을 너무 하다 보니까
0: 아, 네.
2: 제가 이제는 연배음악 할수 있는 곡들이 이제는
0: 선곡의 폭이
2: 네 많이 점점 줄어들고
0: 네, 그렇죠.
2: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요즘 좀 많이 재밌어하는 또 학생들과 이렇게 배우면서 연습하고 있는
0: 네.
2: 우리 한으로 된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좀몇개 이렇게 나눠볼까 생각해서 준비해왔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2: 네.
0: 같고요. 네, 어찌 보면 오늘 노래가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
2: 네.
0: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2: 네.
0: 맞추기가 제일 힘든 노래가 아닐까 하는
2: 맞습니다. 예.
0: 그런 생각도 드네요.
2: 뭐 아예 맞출 수가 없다고 저는
0: 그렇게
2: 봅니다.
0: 장담하시네요.
2: 예. 그리고 오늘 노래 두곡 준비하는데 두곡 중에 한 곡은 저희 연변의 작곡가죠. 도짐은 작곡가님께서 또
0: 네.
2: 작곡하신 음악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 연변에 이렇게 좋은 곡을 쓰는 작곡가들도 있구나라는 걸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0: 네.
2: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2: 네.
0: 곡은 어떤 곡으로 불러주실 건가요?
2: 첫 곡은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2: 네.
0: 네.
2: 너무 유명한,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중국 가수의
0: 아,
2: 곡이어서
0: 네.
2: 일단 부르고 맞추시는 분들이 있겠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2: 네.
0: 그래요. 어떻게 준비되셨다면 바로 또 들려드릴까요?
2: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오늘의 첫 곡,
1: 네.
0: 듣고 왔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망우 씨가 이제 또곡 소개를 해 주실까요?
2: 네, 제가 여기 FM 대회에서 아마 이제는 방송을 생방송은 8년째 지금
0: 네.
2: 하고 있나요? 8년
0: 그렇죠.
2: 넘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0: 저도
2: 거예요.
0: 처음 듣는
2: 네,
0: 곡입니다.
2: 이게 뭐 허송 노래인가라고 말하는데 좀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고요. 저 말은
0: 네.
2: 무슨 말인지 일단 조지로는 가수의 甜甜的라는 곡입니다.
0: 네.
2: 제가 요즘 학생들 같이 뭐 어린이를 데리고 이제는 저그 광장 같은 데 나가서 버스킹 하려고 준비하니까
0: 아, 네.
2: 뭔가 여름에 좀 달달한 노래, 버스킹 할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요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0: 네.
2: 예, 그 중에 한 곡입니다. 뭐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던 것처럼
0: 네.
2: 지금 뭐 사랑을 이렇게 달달한 사랑을 한입 깨물고 싶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좀 어떤 가사는 너무 소름끼쳐가지고 제가 읽어 한 되게 느끼하고
0: 네.
2: 귀여운 예, 고백 그런 사랑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예.
0: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2: 그래요?
0: 네.
2: 저 이게 너무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저는 워칭징다 할 때부터 바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한 명도 맞추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0: 네.
2: 지금.
0: 그래요. 이제 버스킹에서도 이 노래를 또 부르신다는 얘기시죠?
2: 네, 학생들이
0: 아,
2: 부릅니다. 예,
0: 학생 친구들이.
2: 저는 옆에서
0: 아.
2: 반주만 해주고
0: 네.
2: 학생들이 이 노래 생각 밖으로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예, 요즘
0: 혹시
2: 챔피언 서고 있어요.
0: 버스킹 그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2: 아,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0: 아,
2: 와가지고 예.
0: 맞습니다.
2: 계획은 월말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가고
0: 아,
2: 있어요.
0: 거의 뭐 매일 잠깐씩이라도 비가 계속 내렸기
2: 네,
0: 때문에
2: 비가 없어야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0: 네.
2: 오늘은 가자 하겠는데 예, 지금까지 계속
0: 혹시 장소는 정하셨나요?
2: 장소 일단 저 백리성 네,
0: 아.
2: 백리성 앞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계속 하던 그
2: 네,
0: 장소죠.
2: 거기는 뭐 무대가 없는 무대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버스킹
0: 아.
2: 너무 많이 해서
0: 그러면 이제 뭔가 날씨가 무척 좋은 날이면
2: 네.
0: 아, 버스킹을 볼수 있겠다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2: 아, 네,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0: 그렇죠.
2: 잠깐 들려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0: 네,
2: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첫 곡으로 네,
2: 네.
0: 또 마홍 씨의 달달한 네, 노래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은 아까 힌트 주셨지만
2: 네.
0: 저희 이제 연변의 또 작곡가죠. 도지문 씨가 쓴 곡이고요. 어떻게
2: 제목,
0: 이 노래를 또
2: 네.
0: 선곡하게 됐는지 저는 네,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2: 아,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도 좀그 연변의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좀 부르자, 좀 많이 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늘 들려주는 노래가 이 곡이었습니다. 뭔가
0: 아.
2: 학생들이 불러도 뭔가 좀 힙합스럽고 랩 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는데,
0: 네.
2: 예, 아무튼 요즘 친구.

0: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를.
1: 네, 뭐, 네. 저도 가끔 제목에 헷갈려서. 네, 아. 떠주문 가수의 그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네. 찾아보고 했던 곡입니다.
0: 아.
1: 네. 제목은 그 저희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면 특별한 관계라는 곡, 특별 관시라는 네. 곡입니다.
0: 네. 역시 달달한 곡이죠.
1: 네, 오늘은 뭐 약간 달달한 컨셉으로
0: 아.
1: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꽃이 많이 피고 있고 물론 좀 비가 많이 와서 여름 느낌이 좀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달달한 사랑 느낌의 곡을 네,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0: 네,
1: 아, 참 네. 예전에는 이런 노래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 곡은 재밌는데 아 약간 쑥스럽네요 이런 가사가 이제는
0: 아 그래요?
1: 네, 상天安排的如此 완美 이런 가사를 들으니까 네. 뭔가 이 곡을 쓸 때 이 도주문 작곡가님께서도
0: 네.
1: 본인 집 쓰시면서도 아마 조금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뭔가 그래도 또 뭐 상황에 맞게
1: 네. 네,
0: 또 이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1: 네, 뭐 이런 필이 올 때면 또 거부할 수 없고
0: 아, 그렇죠. 네.
1: 네.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0: 느낌대로 가는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네. 자 오늘 두 곡 잘 들어봤고요.
1: 네.
0: 네 특히 두 번째 곡이 조금 더 네. 달달했던 것
1: 아,
0: 같은
1: 네,
0: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마시멜로라는 가사가 있어서 조금 더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자 아쉽지만 또 망우 씨와 저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고요.
1: 네, 자, 벌써 26분이
0: 그러게요.
1: 되었네요.
0: 네.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여름에도 요즘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선선해서 좋은데 여름에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가 후회가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변강 로에란의 우리 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잘 살아남는 특징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베푸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남을 깎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도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들. 관계든 돈이든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부정적인 말로 하루를 망치지 않는 사람.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할 일부터 하는 사람. 네,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몇 가지의 특징에 부합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구려놓고 김성삼 가수가 부른 우정은 별과 함께 감상합니다.

몰라줬나 보다. 네, 가끔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힐링시켜주는 그런 나 자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모든 걸 참고 참으면 견디겠지. 네, 물론 참으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엔 상처가 생겨서 골마 터지고 병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힐링시켜주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권명 가수의 내 곁에 돌아와줘요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서 항아리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나는 친하니까 그 사람하고 아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봄처럼 따뜻했다가 여름처럼 뜨거웠다가 가을처럼 물들었다가 겨울처럼 차갑게 식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편단심 같은 마음은 유지할 수가 없을까요? 해바라기처럼 구려녹에 해바라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내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작용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색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색약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저려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유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각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곧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리려 본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우빈의 꽃병이나 연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我们从头再来 듣겠습니다.

네, 착시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요한나 치히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되자마자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제가 명작 소설을 읽어드리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하던 피터가 풀을 뜯어 돼지의 코끝에 갖다 대고는 달래듯이 말합니다. 돼지야 착하지? 이리 와. 여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말아. 그러면 아프잖아. 그러자 돼지가 곧 몸을 돌려 하이디가 주는 풀을 받아먹었습니다. 그 틈에 피터는 얼른 일어나 방울이 달린 돼지의 목끈을 붙잡았습니다. 하이디도 피터를 도와 목끈을 잡고 힘껏 끌어올립니다. 피터와 하이디는 아슬아슬한 순간 돼지를 구해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염소를 끌고 온 피터는 회초리를 지켜들었습니다. 말썽을 부린 돼지를 벌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돼지는 겁을 먹고 뒷걸음을 칩니다. 안 돼, 피터. 때리지 마. 무서워서 떨고 있잖아. 하지만 이... 글쎄... 피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르고 있어. 바위산, 전나무 모두 내일 또 같이 가자. 안녕, 하이디. 피터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염소를 데리고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피터는 하이디가 내일도 같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갈게. 꼭 갈게. 하이디는 염소들 틈에 끼어있는 흰둥이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잘가 흰둥아. 내일 또 만나자. 이제 울면 안 돼. 흰둥이도 기쁜지 하이디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힘차게 무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이디는 다시 전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바위산이 온통 불이 난 것처럼 장밋빛으로 변했거든요. 아, 참, 할아버지.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꽃들을 내어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드높은 자신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두 개 100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수고스러운 한 해였지만 또한 충실한 한 해였으며 땀 흘리는 한 해였지만 또한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중공조항이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한 데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계속해 적정폭의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으며 인민 대중은 더욱더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실행하는 데서 성과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성대히 경축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성과에는 또한 이 자리에 여러 동지들을 포함한 광범한 정협위원들의 심혈과 지혜가 스며있습니다. 당조항은 줄곧 문화문예사업, 철학사회과학사업을 각별히 중시해왔습니다. 2014년 10월과 2016년 5월에 나는 문예사업좌담회와 철학사회과학사업좌담회를 각각 주재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문화예술계와 사회과학계에서는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기치를 높이 들고 민심을 결집시키고 시대적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고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명과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서 새로운 책임감을 보여줬고 정도를 지키면서 혁신하는 데서 새로운 성과를 올림으로써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인민을 위한다는 창작 방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문화문의 창작의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중국 특색의 철학사회과학 건설이 발빠르게 추진되는 등 뚜렷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며 정도를 지키면서 혁신하려면 나라든 민족이든 영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문예와 철학사회과학은 정신적인 사업으로서 당연히 영혼이 담긴 창작으로 구현되므로 영혼이 없어서도 안 되고 영혼이 어지러워서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계, 사회과학계의 정협위원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과 실천, 문화에 대한 자신감 강화를 통한 중국 이야기 들려주기, 사회주의 문예의 번영 및 발전 추진,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의 보완, 깨끗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 등을 둘러싸고 협상과 의정을 전개하면서 많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주는 사무실 이사를 하며 섞갈린 업무 서류를 정리하는데 한 주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평소 업무 서류들은 날짜 순서에 맞춰 차곡차곡 정돈해 두어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느라 모든 서류를 꺼내 운반해야 했습니다. 순서가 섞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했지만 저의 부주의로 한꺼번에 서류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가득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아찔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원래의 차례가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순서가 섞갈리다 보니 당장 급히 찾아야 하는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서류를 겨우 찾아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도 오랜 시간 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다시 순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섞갈려 어지럽혀진 차례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섞갈리다입니다. 갈피를 잡기가 어렵도록 한 대 뒤섞이다는 뜻으로 단순히 물체가 뒤섞인 상태를 넘어 질서가 흐트러진 탓에 정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섞이다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섞이다는 단순히 물체가 뒤섞이는 현상만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낸다면 석갈리다에는 뒤엉킨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석갈리다는 종이 서류나 물건의 순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 외에도 머릿속을 묘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생각이 섞갈려 어느 일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계획이 뒤엉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이거나 온갖 생각이 얽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오늘 소개해드린 석갈리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흔하게 쓰는 평범한 표현 대신 석갈리다를 사용한다면 혼란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훨씬 섬세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지난 7일은 절기상으로 립추였습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립추 절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립추 절기 음식 섭취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립추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 가을이 정식으로 시작됐음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립추가 되었다고 곧바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늦더위는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한여름의 더위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 낮에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과 저녁에 서서히 시원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고 건조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식이요법을 통해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과학적으로 보양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가을 살찌우기란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립추에는 홍소육, 족발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영양이 충분하므로 무분별한 고지방 보양은 소화불량을 쉽게 유발하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비만한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담백한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고 조리도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립추가 되면 즉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품을 섭취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가을이 시작됐다고 해서 인삼, 로경, 양고기 등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품을 급히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초가을에는 건조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보양하면 내열이 생겨 인후통이나 건조함으로 인한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없애는 것이지 무리하게 보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는 립추에 수박 먹기 풍습이 있으니 수박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민간에서 립추에 수박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전통

풍습일 뿐이며 수박을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수박은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읍추 이후에는 비장과 위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수박을 많이 먹으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비장과 위가 차가운 사람은 가급적 적게 먹어야 하며 한두 조각만 가볍게 맛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입추의 아침 식탁엔 달걀 대신 이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무렵에는 몸속의 열기가 차오르기 쉽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하루 종일 입과 목이 아프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이 건조하고 가려운 불편함을 겪습니다. 전문가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리고 밤을 새우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속에 진액이 소모돼 음허로 화기가 왕성해진 데다 여기에 가을 건조함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음을 포하고 건조함을 적셔주고 싶다면 아침 식사부터 달걀을 오리알로 바꿔 체내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입추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건조하고 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름에 밤을 새우고 매운 음식을 먹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진액이 소모돼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며 인후가 건조하고 가렵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구멍이 불편해집니다. 전문가는 오리알이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알은 가장 일찍 본초경 집주에 기재되어 있는데 고적에서는 목실이라고 불렀으며 맛이 달고 성질은 차가우며 폐경, 대장경에 들어가 음을 기르고 진액 생성을 도우며 허혈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음호로 인한 조열의 불편을 완화하고 몸에서 소모된 진액을 보충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오리알은 성질이 차서 비위가 허하고 찬 사람이 직접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위가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과 룡안을 곁들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생강이 따뜻하게 한기를 제거하고 룡안이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오리알로 요리하거나 국을 끓일 때 생강 또는 룡안을 조금 넣으면 오리알의 차가운 성질을 적절히 중화해 열을 내리고 음을 포하면서도 비위를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섭취 빈도는 매주 2, 3회, 1회당 최대 1개, 연속 섭취는 3일을 넘기지 말고 1일 쉬었다가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을 포하면서도 지나치게 차가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입추는 1년 중 폐를 보양하기 가장 좋은 황금기라고 합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양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화제로 됐습니다. 중의에서는 봄에는 간을 보양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하며, 가을에는 폐를 보양하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을철 폐를 보양하는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폐를 보양하는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하루 중 폐를 보양하는 황금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로 이때 폐 기능이 가장 좋기에 조깅이나 빠르게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폐 보양법은 끓인 물한 잔입니다. 가을철 폐를 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은 가을철 건조함이므로 폐를 보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습윤함입니다. 매일 1500에서 200ml의 물을 마시되 소량으로 자주 마시며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씨 40도에 자연적으로 식힌 끓인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폐보양법은 마음껏 크게 웃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웃을 때 몸속으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오며 이런 산소가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공급돼 몸의 모든 세포에 더 충분한 산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내 생활정보, 오늘은 의립추에 관한 건강상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건강한 가을을 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스마흐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역 소비 공간 배치로 도시 활기를 경제 저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해란에는 번지점프 가동으로 연길에 극한 체험명소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시 공안 부문에서 10일 만에 특대 중고차 사기 사건을 해명했습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한때 하나의 인기 명소가 화제를 모으며 우리 도시를 널리 알렸다면, 오늘날 우리시 곳곳의 특색 소비 공간은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 활력망을 형성하며 내수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핵심으로 디지털 전자 상거래의 동력과 해민 정책을 더해 소비 공간의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추동하면서 한 곳의 인기에서 전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특색 있는 소비 촉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동부그리그는 도시의 새로운 인기 명함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시는 입장권 연동 플랫폼을 전면 가동하고 경기 입장권 소비 쿠폰 증정 등 활동을 펼쳐 규모 이상 음식 기업의 고객 유동량을 10% 이상 끌어올렸으며 체육 분야의 인기를 소비 시작으로 전환하는 통로를 원활히 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장터와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도 뚜렷이 늘어 체육이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길 삼권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아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번 활동을 통해 삼권냉면이라는 브랜드를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층에는 문화예술 분위기가 훨씬 풍기는 북카페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수요를 함께 만족시키고 있으며, 과거 비좁고 혼잡했던 소비 환경에서 벗어나 단일 매대 경영에서 다양한 업태가 모이는 복합 소비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개장 당일에만 약 5만 5천 명의 고객이 찾아 뜨거운 인기를 보였으며, 수상시장의 향후 번영과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수상시장 업주 부성명은 시장 수준이 여러 면에서 크게 향상됐지만 정겨운 시장의 활기는 전혀 줄지 않았는 바 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4천 관광객

0: 장교는 아침 시장이 이렇게 활기찰 줄 몰랐다고 하면서 방금 이곳 김치를 맛보았는데 아삭하고 달콤하면서 끝맛에 은은한 단맛도 느껴져 정말 감칠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길의 소비 활력은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지며 야간 경제는 도시의 활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상무부 2026년 종합이식회 계열 요식 소비 촉진 중점 활동인 2026 중국연길 고치 음식 카니발이 7월 중순 1978 문창원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전국 유명 꼬치 브랜드와 연길 현지의 우수 요식업체 100곳이 한자리에 모여 각지의 특색 꼬치와 연길 민속 음식을 한 곳에서 선보였습니다. 이어 제16회 연길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열려 20여 개 현지 유명 요식 브랜드와 전문 무대 공연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음식을 맛보고 공연을 즐기며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흥겨움과 활기를 마음껏 체험했습니다. 시민 리언계는 이번 활동의 좋은 점은 현지 시민들도 이번 기회를 빌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불고기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할빈 관광객 한태가는 연길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고 또 이곳 사람들도 친절해서 머무는 동안 아주 편했다고 했습니다. 경기 경제에서 새롭게 단장한 시장까지 꼬치 음식 카니발에서 맥주 축제까지 연길은 전역적인 배치를 통해 단기적인 인기를 지속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시 사귀 소비품 소매 총액은 119억 9,700만 원으로 3.6% 성장했고 규모 이상 단위 소비품 소매액은 46억 5,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1% 성장했습니다. 규모 이상 숙박업과 자동차료, 통신기자재료 소매액은 계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시 규모 이상 공공인터넷을 통해 실현한 소매액은 7,215만 2천 원으로 동기 대비 5.3%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특색 우세를 계속 깊이 발굴하고 더 많은 새로운 소비 공간을 조성해 도시의 활기와 발전 동력이 지속적으로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1: 미디어 심층 융합 발전의 새로운 형식에 발맞추고 일선 전전일꾼들이 뉴미디어 전환 과정에서 겪는 인식상의 혼란과 실무상의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8월 6일 시 직속 기관 당사위원회와 시 융합매체 중심은 공동으로 미디어 융합 업무 능력 향상 전문 강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조에는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력 있는 언론인 두 명이 초청돼 현장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조는 뉴미디어 시대 낡은 방식을 거부하자를 주제로 리론 해석과 실무 시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들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용자 중심 사고체계 재구축, 지방매체의 저비용 혁신 경로, J세대를 겨냥한 정밀 전파 전략 등 여러 방면을 둘러싸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이 일상사업에서 겪는 촬영 구도 등 실제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며 전시 선전 업무 일선 일꾼들이 부족한 능력을 빠르게 보완하도록 도움으로써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과 뉴 미디어 전파 사이에 논리적 장벽을 허물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정확한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하도록 해 전시 선전 사상 문화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우리나라 북방지역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고탑 번지점프 대상 가운데 하나인 해란 명주 해란의 눈 번지점프 대상이 8월 7일 가동됐습니다. 이번 익스트림 체험 대상의 개방으로 해란 명주는 전망 더하기 도전 복합 문화관광 모식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연변의 고공 극한 운동업태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란 명주는 원래 연길 기상탑으로 개조를 거쳐 고공 전망, 문화 전시, 기상 연구 학습, 특색 료식, 문화 창의 체험을 일체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탑 꼭대기에 위치한 해란의 눈 번지점프대에서는 360도로 연길과 룡정 두 도시의 전경을 비롯해 모아산과 해란강의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해란 명주는 모아산 국가삼림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종합문화관광 건축물은 수직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1층은 도지 디지털 전시관으로 체인 베스트 푸드점, 인기 촬영 구역과 안내 기능을 결합했으며 2층은 연변 음식을 중심으로 조선족 민속 특색 요식을 제공해 등산 구역 관광객들의 식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8층은 기상문화박물관이고 30층은 해란강반 볕꽃향기 전망층으로 고공유리잔도에 도전할 수 있으며 31층에는 구름우 카페가 마련돼 있습니다. 32층 해란의 눈은 도시 최고 지점에 위치한 야외 전망대로 고공 본지점프 외에도 고공 근해 등 체험 대상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 올해 각종 재산 침해 위법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행동에서 시공안국 건공파출소는 불과 10일 만에 사건 금액이 131.5만 원에 달하는 특대 중고차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해 관할 구역 군중들의 재산 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했습니다. 건공파출소 관할 구역에서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는 문 선생은 하북 당산에서 중고차업에 종사하는 리모와 정상적인 거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문 선생은 2024년 12월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리모에게 6차례에 걸쳐 차량 대금을 송금했으며 총 금액은 131.5만 원에 달했습니다. 돈을 송금한 뒤 문 선생은 여러 차례 차량 발송을 독촉했지만 리모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미뤘습니다. 차량은 계속 도착하지 않고 상대방과도 연락이 닿지 않자 문 선생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올해 5월 12일 건공파출소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건공파출소는 즉시 사건 단서를 정리하고 사건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경찰력을 신속히 투입해 전담 수사소를 구성하고 사건 해명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경찰과 보조경찰은 지역을 넘나들며 중고차 업계의 거래 단서를 정리 확인하고 두 지역을 오가며 탐문과 추적을 벌인 끝에 범죄 혐의자 리모가 하북성 당산시 풍년구의 한 마을에 숨어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밤새 잠복하고 포위망을 구축한 끝에 경찰과 보조경찰은 5월 22일 리모를 검거했습니다. 현재 범죄 혐의자 리모는 사기죄 혐의로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 강제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공안국 건공파출소 민경 왕이봉은 오프라인 거래를 할 때에는 우선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급적 플랫폼을 벗어나 거액을 송금하지 말 것을 권장했습니다.
0: 8월 9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거시안 팀은 홈장에서 심수 청년인 팀에 0-1로 패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양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홈장에서 연변 팀은 거센 공격을 이어갔고 누네스, 왕자호 등 선수들이 잇따라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34분경 연변팀의 김태현이 페널티 구역 부근에서 반칙을 범해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심수 청년인 팀 외국인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팀의 1-0 리드를 안겼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연변팀은 리세빈과 고건형을 교체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도민고스와 뉴네스 등이 여러 차례 상대 문전을 위협하며 거센 반격에 나섰지만 끝내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시간에도 연변팀은 상대 페널티 구역
1: 23도 안팎으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0.7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0: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의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0: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레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병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저 노랑을 많이 피워낸 친구들에게는 병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2: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

0: 을 깨닫게 됩니다.
1: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2: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2: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2: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2: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유용한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3: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1: 그래서
2: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서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1: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0: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1: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0: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덩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한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소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전업계의 신기록을 창조했습니다. 고효를 건조, 고수준 인도는 차세대 스마트 제조의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떠나 온운할 수 없습니다. 항력조선 대련유항회사 왕뢰 부사장은 설계, 계획, 조달, 공급, 생산, 그리고 재무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의 데이터화, 정보화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3개월 동안의 계획을 세우려면 두 사람이 2주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칙을 학습하면 약 30분 만에 90% 이상의 작업을 끝낼 수 있어 효율성이 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신세대 스마트 제조는 인공지능 기술과 선진 제조 기술, 관리 이념의 심층 융합으로서 공장 운영, 결제, 경력 면에서 보다 더 정밀하고 효율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 중 인공지능 기술 보급을 실현한 기업이 30%, 선도적 수준의 지능공장 업무상 면에서 인공지능 보급 비중은 70%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성격의 공진으로 새로운 소비 수요를 활성화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운영감측조정국 도청국장은 올 상반기에 인공지능 단말기 기업들이 인공지능 악기와 카메라, 이어폰 등 제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비즈니스 사무, 스마트홈 등 장면에 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단말기는 단일 도구에서 AI 컴퓨터, AI 텔레비전, AI 스피커 등 능동적인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심층융합은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 전문 행동 실시 의견 등 새로운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15차 의원 전망계획 요강은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포체했습니다. 일련의 포괄설계는 인공지능이 전역의 혁신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장립 대변인은 응용 주도를 강조하고 국가인공지능 응용 중간시험 기지의 배치와 건설을 자그쳐 추진하며 가치가 높고 규모가 크고 효익이 좋은 분야에 착안해 고가치 장면을 개방하고 일련의 대표적 응용을 개발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실물 경제의 신중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종합실력은 이미 세계 제1진에 진입하고 대형 언어 모델, 지능체 등 세대 교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판매 시장에서 중국산 사족 로봇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15차 의는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다그칠 것이며 15차 의는 전망계획 말까지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규모를 10조 원 이상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공간을 개척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1: 특별기획, 기반 다시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금융을 이용해 신질 생산력 기반을 다지고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 과학기술혁신기업의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4조 1,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는 금융은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확대시키면서 연간 경제성장에 힘을 응집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각지 과학기술 혁신 생산 라인은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숙 상업용 우주 량산 기지에서 국내 선두의 진호인 민영 우주 레이저 통신 기업이 신세대 위성 탑재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생산 확대와 성격은 장기적이고 정밀한 금융 지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회사 부총재 오남은 연구개발과 투입이 크고 교체 주기가 길며 경자산의 특징이 뚜렷한 상업용 우주기업의 경우 전통적 단기 신용대출은 규모화 확장, 집단화의 다원화 발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 6월 교통은행 상해지행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대출 제품을 개발하고 기업을 위해서 5년 만기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단기 신용 공여 모식을 타파하고 수년간 지속되는 기업의 연구개발 공략, 테스트, 생산 능력 향상의 전주기 리듬과 정밀하게 접목시킴으로써 단기 대출의 장기적 투자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자금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교통은행 상해지행 과학기술금융부 트랙경리 주묘흠은 상업용 우주는 신질 생산력의 대표적 성장 분야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 신용 공예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기금을 맞춰가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한편 기지 확장, 공급망 결제, 다국 수출와 지불 등 종합적 수요를 둘러싸고 기업의 전반 생명 주기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인내성 자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인민은행은 2026년 1월에 총 한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소, 재대출 구조성 도구를 확대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며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산업 수요와 접목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당면 과학기술 혁신 금융은 신용대출이 받쳐주고 지분 투자가 용량을 부여하며 자본시장이 이어받는 양방향 지원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심수시 지역금융관리국 시위관 국장은 과학기술 산업의 장기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24+8 산업을 위한 단계별 창업 투자 기금 체계를 구축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유동 자금을 인내성 자본으로 전환해 일찍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며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원 자본시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전반 생명주기 발전에 지속적 융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정밀 지원에서 금융 생태를 규범하고 정화하기까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은 신질 생산력에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충분한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제13호 소남부, 안위 중남부, 하남 남부의 일부 지구에 큰 폭우가 예상되고 절강 동부, 안위 환남 산악 지대의 일부 구역에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는 9일 상여와 강세 대해 홍수 방지 태풍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절강과 북부는 홍수 방지 태풍 3급 비상 대응, 강서와 안위는 홍수 방지 태풍 4급 비상 대응을 요지했습니다. 관련 지역은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이 상륙한 후 총방송국 기자 왕류는 9일 절강성 대주 옥환시에서 관련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장의 비바람은 여전히 매우 컸지만 돌핀 상륙 전과 비교하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대주 옥환시는 태풍에 따른 회남풍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어 소나기와 바람 영향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옥환시 경제개발구는 도로면에 빗물이 고이고 길가의 일부 가로수가 부러졌습니다. 이외에 일부 도로 표지판이 넘어지고 일부 전선조가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긴급 구조와 보수 작업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시 동신과학기술혁신단지 내 대피소에는 11개 공사 현장에 노동자 전원 600여 명이 입주했습니다. 수안시 정전가도 공공봉사판공실 책임자 보용씨는 동신과학기술혁신단지 내 공간 3,000평방미터를 이용해 림시 대피소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외곽 환류의 영향으로 9일 상해시 보편적으로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 극대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의 여러 구간에 침수 현상이 나타나 수무부문은 펌프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9일 오후 5시까지 상해시에서 대피시킨 인원은 21만 5,600명입니다. 해반진 지역사회 당문군중봉사센터 당지부속이 탱류에 따르면 대피소는 하루 3끼와 식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일부 약품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당직을 서는 의료진도 동원했습니다. 10일 낮 상해시 궤도교통의 일부 로선에 운행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서성 해안에서 현지 교통집법 인원들은 항문일선에서 경유 또는 정박한 선박의 안전 우환을 조사했습니다. 해안교통부문은 비상대응기제를 가동했습니다. 해안시 연수현 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4중대중대장 량호는 관할 구역 내 항로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의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24시간 비상당직 제도를 시행하고 수상 돌발성 위험부담 상황을 제때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9일 오후부터 절강과 강서 접경지대에 위치한 강서 상여시 옥산현에 폭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옥산현 회옥향은 향촌 2급 응급구조팀 15개를 동원해 산사태 지질재해 지점, 물결,

0: 일과 도랑, 로호 주택 등 핵심 지대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조사를 전개했습니다. 회옥향 과문촌 당지부 속이 주민에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확인하고 마을의 로인과 독거 가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대피시키도록 보장했습니다. 조항기상들은 태풍 잔여 환류가 북상하는 과정에 북방의 강우 계통과 겹치면서 북경과 천진, 하북, 려녕, 산동의 북부 지역에서 뚜렷한 강우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국제적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해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CPI가 0.1% 하락했으며 하락폭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축소되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7% 하락했고 식품 가격은 전월과 어비슷했습니다. 신선 채소 가격은 1.3% 상승하고 계란 가격은 2.1% 하락했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0.8% 하락해서 4.1%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통계국 도시사 수석 통계사 동디연은 인공지능이 소비자 전자제품의 세대 교체화 성격을 추진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해 태블릿 PC 가격은 11.3%, 컴퓨터 가격은 5.5%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0.4%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여행사 수수료는 7.2%, 호텔 숙박료는 6.5%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주로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0.9% 상승했으며 CPI를 구성하는 8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6개 상승, 2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식품 주류 외식 부문과 주거 부문 가격 은 하락하고 나머지 6개 부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7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하고 전월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측센터 분석예측처 하효영 부처장은 7월 CPI와 PPI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물가 호전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공급과 수요 관계 개선, 산업 구조의 최적화 성격
0: 시설 총괄 시공 사업을 수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회사의 대외 수주 공사 화물 가치는 3장 중국 유럽 정기 화물 열차 발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경 전진 하북 지역은 첫 7개월간 수출액이 3조 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고 전국 수출입 총액이 10.1%를 차지했습니다. 7월 수출은 15% 증가하며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경세관 통계분석처 황해 부처장은 올해 첫 7개월간 북경이 북경 전진, 하북 지역 성장률을 11.3%포인트 이상 견인했고, 북경 전진, 하북 등세 지역의 수출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무역 방식을 보면 일반 무역이 장기간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72%의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산업 체인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포세물류 수출입이 61.4% 크게 증가해 신흥 경영 형태의 활력이 충족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북경 전진 하북 지역의 일대로 공동 건설 국가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전체의 52.8%로 성장하여 대외무역 시장 구조의 전환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섬소 내몽골, 하남
1: 이 복층 공간은 당초 환승 통로로 기획되었으나 일상적인 환승 동선상 인파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광주 지하철 자원 경영회사 역사 상업 경영 프로젝트 총 책임자 곽희 씨는 피크볼장으로 개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곳은 에어컨으로 항온이 유지되고 채광 조건이 좋으며 2개 지하철 노선과 1개 도시간 열차선의 환승 중추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환승길에 들러 경기 한판을 치르고 귀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희 씨는 구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하며 전 구장을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장은 보통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고봉이며 주말에는 2, 3시간

0: 3일 전에 미리 예약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산동 지남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올림픽 스포츠센터역에서도 최근 농가 지원 대형 장터 지하철 진출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만여개의 특색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고 제철 과일과 채소, 무형문화유산 먹거리가 집중적으로 선보이면서 우수한 농산물들이 시골에서 도시 통근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남시 역성구 채석가도 옥하천촌 제1석이 류해봉은 지하철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인파 갱신이 빠르기 때문에 짧은 몇 시간에 판매량이 마을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는 것보다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시 지하철역이 단순 통행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나 일체형 생활 편의 서비스 복합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휴 구역을 운동장으로 개조하고 탄력적인 상업 매개체로 배치하는 것 외에도 어떤 지하철역은 정무 서비스 편의소를 도입하여 몰입형 편의 서비스 장면을 구축했습니다. 청화대학교 교통연구소 양심효 부소장은 승객 운송에서 생활 운영으로 전환으로 편의 서비스를 지하철역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이로써 지하철역에 인간미가 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심효는 미래의 지하철 서비스는 통근 위주에서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변신하고 실제로 도시의 종합 기능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 강철은 뉴스입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신산업 신성장 분야 관련 기업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인간형 로봇 분야 신설 기업이 11만 6천 개 소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고 소비 수업 관련 경영 조치의 우세가 돋보였으며 제조업 기업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0: 국방부 징병 판공실이 최근 징병 업무 종사자 직업 도덕 준칙을 발행했습니다. 해당 준칙은 업무 인원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의 핵심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최고 기준을 확립하고 직업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준칙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사회 공개하고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1: 우리나라 발해 최초의 천억 립방미터급 대규모 천연가스 전인 발중 19, 6가스선 1기 개발 프로젝트가 9일 전면 생산에 돌입해 이를 원유가스 환산 생산량이 5,200톤을 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부 최대 해상 가스선이 이 가스선에 확인된 천연가스 지질 매장량은 2천억 립방미터 이상에 달하고 확인된 원유 액체 지질 매장량은 2억 립방미터가 넘습니다. 발중 19, 6, 발중 26, 6등 심층 매몰산지 석유가스선이 잇따라 개발됨에 따라 우리나라 해상 심층 매몰산지 누적 원유가스 생산 기여량이 600만 톤을 초과하여 개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0: 우리나라 16차 북극해 고찰대 설룡 1호가 북경 시간으로 9일 오전 북위 84도 인근의 북극해 조항구에서 항차 최초의 빙상 종합 조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약 반달간 진행되는 빙상 종합 이라는 9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무함마드 바게르 졸가데리를 정치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2회 국가안전대외정책위원회 대변인은 9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행동계획의 총체적 틀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 시도라는 위험한 움직임에 항의하고 침략 역사를 직시하며 평화주의 리념을 지켜낼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방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은 헌법 구조에 근거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언했으면서도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표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위해 절대로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자탄 비폭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이 군사화의 길로 가는 것은 미래가 없다며 핵무기는 일본이 절대로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인데도 도대체 무엇을 갖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 전쟁을 반대해왔던 사람으로서 닭갈치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불만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근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건축도시 북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제 조치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수분형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7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북섬 보정시 북평현 남장진 마란소학교의 교원 소문화와 마란과 합창단의 어린이들 그리고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과 교원 우경요 음악교육 전공의 대학원생 대혜를 평어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동계올림픽의 공연 무대에 올랐던 하구들이죠.
2: 네.
1: 진짜 멋지네요. 그럼 서 선생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노래 한수 가르친다면 그것도 그리스어로 노래 부르게 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3: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꼬마는 너무 어려워서 울기도 했는데 등 선생님이 매일 같이 공부하면서 격려해줬습니다.
1: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2: 얘들아, 힘내.
1: 그럼 등 할머니께 어떻게 대답했나요?
2: 힘내자! 힘내!
1: 부선생님, 마란촌을 다녀간 경력은 앞으로 선생님의 사상정치 수업에 많은 새로운 개발을 주겠지요?
3: 네, 저는 사상정치 수업에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수람 선생님은 진정으로 자원봉사의 진수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헌신정신입니다. 현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는 그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등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여 학생들이 생활 실천을 통해 예술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나아가 예술의 초심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대혜 선생님이 이번 마란촌 방문을 계기로 음악교육이라는 학과에 대해 남다른 생각이라도 가지게 됐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과 접촉하면서 마음속에 음악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저는 등 선생이 쓴 여러 가지 노래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견지가 그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1: 오늘 우리는 등소람 선생님이 직접 뺏긴 악보를 프로그램 현장에 가져오도록 소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자, 이 정성이 담긴 악보를 함께 봅시다. 오래된 달력 종이에 쓰인 것 같은데요.
3: 그렇습니다.
1: 등 선생님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악보를 썼습니까?
3: 여러 권 됩니다. 네, 여섯 권 정도일 겁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악보로 계속 공부해 왔거든요.
1: 나의 고향,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오늘 밤, 언젠가 당신이 마란에 오신다면은 등소람 선생님이 특히 좋아하는 노래시죠.
3: 맞습니다.
1: 오늘날까지도 마란아 합창단의 어린이들은 학습할 때등 선생님이 자, 그럼 어린이들, 우리 함께 무대에서 사랑해요 중국을 불러 하늘나라에 있는 등 할머니에게 선물합시다.
2: 좋습니다.

0: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가 전승되고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를 이어가며 이 땅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상해설인 애사림 교수를 모시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긴 여정을 지나 새 도정에 오른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적 사명을 짊어지고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어떻게 문화 번영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문화 강국을 건설하며 어떻게 중화민족의 현대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습근평 총서기는 세 가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문화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과 포용을 전승하며 바른 길에서의 혁신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국가 문화의 소프트 실력과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이 문명의 상호 교류와 창조에서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설인 애사림 교수님, 고전 해설인 역파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제가 선명하고 구상이 뛰어난 멋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을 잊지 말고 외부의 것을 흡수하며 미래를 지향하고 계승 속에서 승격하며 학습하는 가운데서 추월하고 옛사람들의 규범으로 자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를 울리며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 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24 당국의 보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증강하고 중화문화의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의 이야기를 잘하고 중국의 목소리를 잘 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사랑스러우며 존경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중화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경전식구를 낭송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문화 자신감의 지속적인 힘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경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戏为六绝句，其二，杜甫。亡羊卢骆当时啼，轻薄为文沈未休。

0: 지금까지 개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수분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1: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지난 몇 년간 문화예술계와 사회과학계에서는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기치를 높이 들고 민심을 결집시키고 시대적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고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명과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서 새로운 책임감을 보여줬고 정도를 지키면서 혁신하는 데서 새로운 성과를 올림으로써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인민을 위한다는 창작 방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문화문의 창작의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학 건설이 발빠르게 추진되는 등 뚜렷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며 정도를 지키면서 혁신하려면 나라든 민족이든 영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문예와 철학사회과학은 정신적인 사업으로서 당연히 영혼이 담긴 창작으로 구현되므로 영혼이 없어서도 안 되고 영혼이 어지러워서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계, 사회과학계의 정협위원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과 실천, 문화에 대한 자신감 강화를 통한 중국 이야기 들려주기, 사회주의 문예의 번영 및 발전 추진,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의 보완, 깨끗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 등을 둘러싸고 협상과 의정을 전개하면서 많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 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의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요한나 치히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되자마자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제가 명작 소설을 읽어드리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이디는 풀을 뜯어 돼지의 코끝에 갖다 대고는 달래듯이 말합니다. 돼지야 착하지? 이리 와. 여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말아. 그러면 아프잖아. 그러자 돼지가 곧 몸을 돌려 하이디가 주는 풀을 받아먹었습니다. 그 틈에 피터는 얼른 일어나 방울이 달린 돼지의 목끈을 붙잡았습니다. 하이디도 피터를 도와 목끈을 잡고 힘껏 끌어올립니다. 피터와 하이디는 아슬아슬한 순간 돼지를 구해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염소를 끌고 온 피터는 회초리를 치켜들었습니다. 말썽을 부린 돼지를 벌주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돼지는 겁을 먹고 뒷걸음을 칩니다. 안 돼, 피터. 때리지 마. 무서워서 떨고 있잖아. 하지만 이 녀석이 잘못했잖아. 글쎄, 안 된다면 안 돼. 돼지가 아파한다고. 놔줘. 하이디는 위로 치켜든 피터의 팔에 매달린 채 화를 내며 말합니다. 피터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하이디의 눈을 바라봅니다. 피터는 회초리를 든 손을 자기도 모르게 아래로 내렸습니다. 주위의 풀도 저녁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1: 거기는 그냥 저렇게 되는 거야. 글쎄, 아마도 그럴 거야.
0: 피터의 대답을 듣고 나자 하이디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저

감나무 밑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하이디와 염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디가 할아버지에게로 뛰어가자 백조와 곰도 그 뒤를 따라옵니다. 내일 또 같이 가자. 안녕 하이디. 피터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염소를 데리고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피터는 하이디가 내일도 같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갈게. 꼭 갈게. 하이디는 염소들 틈에 끼어있는 흰둥이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잘가 흰둥아. 내일 또 만나자. 이제 울면 안 돼. 흰둥이도 기쁜지 하이디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힘차게 무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이디는 다시 전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바위산이 온통 불이 난 것처럼 장밋빛으로 변했거든요. 아참, 할아버지.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꽃들을 내어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약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깔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요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루빈의 꽃병이나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워먼 총더 잘라이 듣겠습니다.

네, 착시에 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연결 통합 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 통합 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自卑，我真的很怕黑，每到黑夜来临的时候，我总是很狼狈，我彻夜在卖醉，但我不曾后悔，只是想让自己清楚为什么

0: 感，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纵横海FM91.4，延吉纵横。

0: 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还是甘愿狂人。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央人民广播电台，现在是新闻和报纸摘要节目时间。各位听众早上好，今天是8月12号星期三，农历6月30，北京大雨，27度到23度，

0: 在中国，水稻催芽摆盘期需要9天，水稻出苗期需要7天，水稻苗床管理期需要35天，
1: 水稻插秧期需要10天。